시 아까스마니 다나 보고마 힐폴가 알로 루르가 로크네 나네 시 우르무 카네 바제레메 탄멜림 알메네 스룬 간시 아금 아라 몰렌지 그레메 탄게 타체와 스룬 간시 포임 타파 초레 자베르 시 나르마 아콤 르푸 바블라 실로 프란치 모코가 Elevian Gda Logi 7 Summit Kva Hem Dobam Miss Kunam Ga Kuk Lo From Mr. Namnarendra Modi